0: 컵!
1: 컵!
0: 컵! 컵!
2: 컵! 컵! 컵! 컵! 컵! 컵! 컵! 컵! 컵! 컵! 컵! 컵! 컵! 컵! 컵! 컵! 컵! 컵! 컵! 컵! 컵! 컵! 컵! 컵! 컵! 컵! 컵! 컵! 컵! 컵! 컵! 컵! 컵! 컵! 컵! 컵! 컵! 컵! 컵! 컵! 컵! 컵! 컵! 컵! 컵! 컵! 컵! 컵! 컵! 컵! 컵! 컵! 컵! 컵! 컵! 컵! 컵! 컵! 컵! 컵! 컵! 컵! 컵! 컵! 컵! 컵! 컵! 컵! 컵! 컵! 컵! 컵! 컵! 컵! 컵! 컵! 컵! 컵! 컵! 컵! 컵! 컵! 컵! 컵! 컵! 컵! 컵! 컵! 컵! 컵! 컵! 컵! 컵! 컵! 컵